같이 연요미 회복의 명령을 하지.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칸 체에서 지대케 에베마 이걸 내야 매냐 우라네 삼매파 우라네 샤치라고 삼매파 우수오 삼매냐는 데이

왔으면 패, 왔으면 쓰리. 에미라빈 주야나 우참 니 프렌니 비아와나 디아나 니우 나 쏘티스 우참 워티야무 프레워 우라티 우카트라미 사원 소리나 우브라 Friendly a friend of Brambatimia. What's sorry and a nymph was sent to Manuel